0: 조식 개나미 까오미 우파.
1: 에 고로코 파하드 제힐라마 아하르밍 헤아 캐리가 티메 미하 운드고 와나 에나 자 빈넘버 누 펜네 히사베 간 티베 마니
2: 아
3: 고바 미타 후나 다스빈 에헤리도 미베스 다스빈 칸누 다마니